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 도시리카도 살림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가미츠 스마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다무 필리언 임포트 로컬 극방한 바가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이 mga balaklun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